0: Extreme Energy Drink. Taste the difference, feel the energy.
1: Mommy, 갈미 타야 깨지. 고기나 뷰달라 있어. 우 타오카네.
2: 어이?
1: 갈미 많아야 돼. Refresh the top. Nutrition me.
2: 치소 하이.
3: 출라 하이 출라 하이 출라 하이 출. 더 사이나 미 사이나 불의 사이나.